0: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1: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2: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고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밴쿠버시 의회가 마운트 플레전트 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용도 변경 공청회를 오는 10월 지방선거 이후로 전격 연기했습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 소비, 환경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AI 인프라 구축 문제가 이번 밴쿠버 지방선거의 최우선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부동산 개발사 웨스트뱅크와 통신 대기업 텔러스가 추진 중인 26메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진 후 시청에는 찬반 의견을 포함해 무려 약 580건의 공공의견이 접수됐으며 주말마다 데이터 센터 반대 집회가 이어지는 등 시민들의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추가적인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청회를 10월 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진보 유권자연합 시의원 후보 등 야당 진영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끌어낸 성과라며 신규 건설 유예를 촉구하고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텔러스 측은 폐쇄식 냉각 시스템 적용 등 전력 및 물 소비를 대폭 줄인 친환경 설계로 국내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전력과 물 사용, 소음 및 발열 문제, 일자리 창출 효과 미비 등을 이유로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기술 반대가 아니라는 지적인데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물, 토지 등 공공자원을 대량으로 쓰는 산업시설이 된 만큼 단순 의견 제출을 넘어 시민이 결정 과정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 BC 주민의 79%가 AI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실리콘밸리식 개발을 답습하기보다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합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거대 첨단 인프라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할지 이번 10월 밴쿠버 지방선거를 치르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관공서 방문이나 우편 접수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여권을 바꿀 수 있는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를 전국 성인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백만 명의 국민이 대기 시간 없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청 즉시 기존 여권이 무효화되는 등 주의할 점도 많아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즉 IRCC는 그동안 하루 접수 건수를 제한하며 테스트해온 온라인 여권갱신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을 마치고 자격을 갖춘 성인 국민 전체로 서비스를 공식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나 메틀리지 디아부 이민부 장관은 이번 확대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대기 시간을 줄이고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이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갱신의 표준 처리 기간은 접수 후 영업일 20일입니다. 따라서 출장이나 여행 일정이 임박해 영업일 10일 이내에 빠른 발급이나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서비스 캐나다나 여권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갱신이 이용 가능한 대상은 만 16세 이후 발급받은 5년 또는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캐나다 여권을 보유하고 최근 15년 이내에 발급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와 우편 주소가 모두 캐나다 내에 위치해야 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까지 6개월 이하로 남은 상태여야 하고 디지털 여권 사진 파일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후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온라인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기존 여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후 최소 영업일 기준 20일 동안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하므로 여행 계획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이외에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변경하거나 여권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온라인 갱신을 이용할 수 없으며 기존 대면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정착으로 국민들의 행정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C주 전역에 기습적인 폭염이 기세를 부리면서 냉동기기 가동이 폭증해 주내 전력 사용량이 연속적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력 당국인 BC하이드로는 전력망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에어컨 환급 프로그램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전력 수요 폭증은 주내 곳곳을 급습한 기록적 고온 현상 때문인데 핀메도우가 35.9도, 아보스포드가 35.4도, 웨스트밴쿠버가 32.3도를 기록하는 등 기상 관측 이래 지역별 최고 기온 신기록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BC하이드로는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전력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오는 8월 21일까지 한시적 에너지 효율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스타 인증을 받은 창문형 에어컨 및 고효율 이동식 에어컨 구매 시 $50, 고효율 공기청정기 구매 시 $3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세한 대상 제품 및 신청 절차는 BC하이드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C주 전역을 덮친 산불 연기로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데요. 산불로 인한 초미세먼지가 주내 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범으로 떠올랐으며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조기 사망자를 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26 대기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불 연기가 BC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핵심 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메트로 밴쿠버는 최근 연이은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중 하나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에 수십 분의 1에 불과해 폐 깊숙이 침투하며 즉각적인 기침이나 호흡곤란은 물론 장기 노출 시 심장 및 폐질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초미세먼지 오염이 BC주에서만 매년 약 1,900명의 조기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특히 만성질환자, 임신부, 영유아,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 시즌을 기록했던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지난해인 2025년에도 88만 6천 헥타르 이상이 소실되며 대기질 경보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고온 건조한 날씨가 장기화됨에 따라 단순 산불 진화를 넘어 대기질 관리와 주민 복원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C주 정부가 상점 절도와 기물 파손, 거리 질서 문란 등 반복되는 재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상습 범죄자 전담 관리 허브를 대폭 확대합니다. 주 전역에서 최대 865명의 상습 범죄자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단속 강화는 물론 복지와 중독 치료 등 복합적인 사회 지원책이 함께 추진됩니다. BC주 공공안전부는 거리 질서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습 범죄자 전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 전역에서 최대 865명, 이 가운데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만 365명의 상습 범죄자가 집중 감독을 받게 됩니다. 주정부는 메트로 밴쿠버 내 7개의 신규 허브를 포함해 총 11개 허브를 운영하며 지역별로는 밴쿠버 4개 허브, 서리 2개 허브를 비롯해 랭리, 뉴웨스트민스터, 아보스포드, 칠리왁, 메이플리지에 각각 1개의 허브가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테리영 지역사회 안전담당 장관은 경찰과 전담검사, 보호관찰관이 협력하는 밀착 관리망을 통해 반복적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전체 재산범죄의 상당 부분이 소수의 상습범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자의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과 약물 중독, 정신건강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처벌과 감시뿐 아니라 복지, 의료, 주거 지원을 연계해 재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문가들 역시 단속과 복지 정책의 병행이 실질적인 치안 개선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C주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인 뉴웨스트민스터에서 심각한 학교 과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생 수용을 위해 대규모 복합 캠퍼스 신축을 추진 중이지만 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을 지진 위험 등급이 높은 인근의 노후 건물로 임시 이전하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웨스트민스터시는 지난 2006년 이후 인구가 2만 명 이상 증가해 현재 8만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공립학교 학생 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3년부터 2년 사이 무려 1,600여 명의 학생이 새로 등록하며 교육 인프라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유일한 고등학교인 뉴웨스트민스터 세컨더리 스쿨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교육청은 부지가 가장 넓은 에콜로드 트윗뮤어 초등학교를 철거하고 최대 2,300명을 수용하는 6학년에서 12학년 중고교 복합 캠퍼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초등학교는 불과 2020년 주정부 예산 610만 달러를 들여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한 곳이어서 멀쩡한 학교를 허물고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2027년부터 임시로 수업하게 될 인근 버나비시 스트라이드 에비뉴 커뮤니티 스쿨의 시설 상태인데 해당 건물 일부는 과거 지진 발생 시 구조적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최하 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내진 성능이 이미 확보된 안전한 학교를 벗어나 지진에 취약하고 노후화된 건물로 자녀들을 보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직접 둘러본 학부모들은 깨진 창문과 부식된 목재 계단, 열악한 야외 공간 등을 지적하며 교육 환경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웨스트민스터 교육청과 BC주 인프라부는 학생들을 이전하기 전에 주정부 차원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모든 내진 및 안전기준을 철저히 충족한 후 승인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완공까지 최소 3, 4년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과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BC주 전체적으로 지진 위험 판정을 받은 학교 498곳 중 내진 보강이 완료된 곳은 절반 이하인 233곳에 불과합니다. 도시개발 속도에 맞춘 근본적인 교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4: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5: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6: Sell College, empowering students to start.
5: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7: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8: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9: 이북이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이남이 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나 다 발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왜 통일이 안 되느냐, 통일의 이론조차 없느냐. 지금 70년 동안 통일 이론 하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통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통일은 수단입니다. 통일이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에 대한 공부가,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을 앞에 갖다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다름이 아니고 발전입니다. 발전, 디벨롭먼트라는 말을 우리는 별로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디벨롭먼트라는 말을 안 쓰면은 우리가 이 역사를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이 디벨롭 되느냐 한 이런 거를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이 무슨 어떤 개념이나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벨롭먼트는 가치관이 있는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디벨롭먼트는 좋은 것입니다. 나쁘게 디벨롭먼트 하는 것을 디벨롭먼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로스, 그냥 양적으로 팽창하는 이런 걸 얘기를 하지. 디벨롭먼트라고 하면은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생물학에서 나왔습니다.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것을 그거를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발전한다고 합니다.

0: 살이 찌고 커진다고 해서 개구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달걀이 뭐그 영양을 더 준다고 해서 병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병아리는 계란에서 발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질적인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질적인 변화를 정당화시키기,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참, 디벨로먼트를, 강의를 많이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연구가 별로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벨로먼트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를 한다. 그러고 질이 변화된 상태는 좋은 상태다. 바람직한 상태다. 그걸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전론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 발전이라는 것은 그러고 또 과정입니다. 발전에는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느냐,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이라는 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발전을 정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의가 무슨 말인가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정의의 정의가 뭐냐? 이 과학 철학에서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정의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그거지요. 정의라는 것은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냥 말이 단어가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주관적인 주체 사상이다. 그러면 주체 사상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특별한 사상 체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하나하나마다 주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객관이 없고 그 대신에 주관과 주관이 모여가지고 합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요. 합의가 없는 발전은 북에서 자기들을 발전됐다, 남에서는 발전됐다고 하지만은 남과 북이 발전이라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한 적도 없고 또 합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 남과 북에서 발전이라는 것을 한 가지 척도를 내놓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북에서는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성취해 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는 걸 얘기할 거고, 남은 남대로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1인당 평균 소득률이나 뭐 무역량이나 뭐 무기의 준비 상태나 이런 걸다 가지고 발전이라 하겠지요. 그런 거는 이제 발전이라는 거는 공통성이 있는 그 주관이지만은 객관은 아니고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을 공통점이 있게 정의를 하는 그런 작업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또 그런 학자들이 했는 것은 잘못됐고 잘됐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을 정의를 하며 추구를 해야 되겠냐. 그걸 이번 학기에, 이번 이 시즌 2를 저는 학기라고 그럽니다. 2학기에 했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전을, 이제 아까 제 책을 소개를 했는데, Globalization, 그게 blessing이냐, curse냐,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책인데, 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가 가지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기울여 가지고 쓰는 책이 바로 그겁니다. 다 이제 영어로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래 제 제목이라도 흘르고 좀 봐주시고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그걸 교재로 해가지고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래도 통일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매 시간마다 통일이 어떤 개념에서 통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겠느냐 오늘 항상 명심하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책이 세 파트로 세 그 분야로 나누어졌습니다. 처음 그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영어로는 plausibility라고 그러는데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옳은 말이어야 됩니다. 그걸 relevance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relevance가 있어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 그게 실현돼서 써야 됩니다. 말하자면 조건이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걸 또 발전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망하고 추구해야 되는 그런 도덕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각각 그 챕터를 나누어서 그 책에 취급을 했습니다. 발전이라는 이론을 세 가지 큰 묶음으로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발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제일 질이 낮은 발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하는 거 따라가고 무슨 중국이 하는 걸 따라가고 그래서는 발전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사회 문화 의식 구조에서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더 발전된 상황을 우리가 통일하면서 만들어내야 되고 또 통일하기 전이라도 남과 북이 각각 더 발전한 상태로 옮겨지면은 지면은 통일하기가 더 쉽게 되고 더 바람직한 통일이 올 수가 있지요. 통일이라는 것이 옳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A라는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A가 더 발전된 나라니까 이게 발전이라는 건갑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봐서 바람직한 발전된 또 사회가 어떤 거냐 그거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남 하는 걸 따라가는 거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버리면 좋다. 무기 많으면 좋다. 무슨 관료 체제가 잘 됐으면 좋자. 왜냐면 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나라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제가 가장 듣기가 불편하고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선진국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에는 어떻게 하는데? 그럽니다. 선진국이 누굽니까? 선진국, 후진국이 없습니다. 다 모든 사회는 발전 도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회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개념은 온 세계 다양한 체제와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요.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가 모든 국가입니다. 미국도 발전 도상에 있고, 발전 도상이 아니라 지금 퇴보 도상에 있지요. 이런 거를, 그 과정이라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정당화 시킬 수 없는 그러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민주주의적 발전이나 자본주의적 발전이나 또 사회주의적 발전이나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타당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또 많습니다. 그걸 또 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바람직하면서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제가 이 파트 3에서 저 나름대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 중심이래 돼야 되고, 이 사회 조직, 사회 제도나 정치 사상이나 이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하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그럼 발전이 뭐냐? 발전된 사회는, 인권이, 모든 종류의 인권이, 선양되어 있는 곳이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발전 개념을, 발전시킨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나온 발전론이랄까, 발전이론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칼 마르크스가 제시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칼 마르크스는 도덕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론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다 모든 역사는 아니지만은, 역사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죽음을 보면, 칼 마르크스가 살아있을 때는, 그 서구 사회가 아직, 그 충분히.
1: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2: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0: 바람직하다. 꼭 그 사회 문화 의식 구조에서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더 발전된 상황을 우리가 통일하면서 만들어내야 되고, 또 통일하기 전이라도 남과 북이 각각 더 발전한 상태로 옮겨지면은 통일하기가 더 쉽게 되고 더 바람직한 통일이 올 수가 있지요. 통일이라는 것이 옳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A라는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A가 더 발전된 나라니까 이게 발전이라는 건가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봐서 바람직한 발전된 저 사회가 어떤 거냐, 그걸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남 하는 걸 따라가는 거,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버리면 좋다, 무기만 많으면 좋다, 무슨 관료 체제가 잘 됐으면 좋자. 왜냐면 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 자꾸 우리나라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제가 가장 듣기가 불편하고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선진국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에는 어떻게 하는데? 그럽니다. 선진국이 누굽니까? 선진국, 후진국이 없습니다. 다 모든 사회는 발전 도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회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개념은 온 세계 다양한 체제와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요.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가 모든 국가입니다. 미국도 발전 도상에 있고, 발전 도상이 아니라 지금 대부 도상에 있지요. 이런 거를, 그 과정이라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또는 맞고,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정당화 시킬 수 없는 그러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적 발전이나 자본주의적 발전이나 또 사회주의적 발전이나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타당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또 많습니다. 그걸 또 한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바람직하면서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제가 이 파트 3에서 저 나름대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 중심이 돼야 되고, 이 사회 조직, 사회 제도나 정치 사상이나 이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하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그럼 발전이 뭐냐? 발전된 사회는, 인권이, 모든 종류의 인권이, 선양되어 있는 곳이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한 발전 개념을 발전시킨 나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나온 발전론이랄까 발전이론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칼 마크스가 제시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칼 마크스 거는 도덕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론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다 모든 역사는 아니지만은 역사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크시즘을 보면 칼 마크스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서구 사회가 아직 그 충분히 산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동 계층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노동 계층은 있지만은 노동자들이 세계적으로 단결을 하는 그러한 레닌이나 칼 마크스의 생각처럼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발전론을 공부를 하는데 마크시즘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책 같은 거는 미국에 도저히, 그래서 우리는 인간만 환경의 혹은 역사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이 역사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환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생활 환경을 알아야 되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 사는 거나, 동물이 사는 거나, 식물이 사는 거나, 환경이 있자,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생명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에서 볼 때, 환경이라는 것은, 빠른 거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발전된 환경, 또 사회주의가, 국주의적 공산주의가 발전되어가지고, 한반도에, 조선반도에 정착되어가지고, 또 제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발전해낸 이런 모습이 지금 있지요. 그래, 큰 역사적인 세계 질서가 서로 타당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한반도에 와서 지금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걸 옳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발전이라는 것은 이북이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이남이 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나 다 발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 수단으로 할 이념들을 다 수단을 하는 발전이 뭐냐? 그거 우리가 따져봐야죠. 그건 사람하고 관계를 시켜야 됩니다. 사회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 사회지. 인간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 인본주의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철학적인 이론적인 그런 명제들을 제가 이번 2학기는 수없이 많이 내놓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 체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 그 체제의 정통성이 붕괴되면은 없어지면 상실되면은 붕괴된다. 그럼 정통성이 뭐냐? 그렇게 따져 들어가야지.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망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옳지 않는 경제가 나쁘면 체제가 망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명제입니다. 잘된 명제는 최대의 정통성이 결여되면은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명제들을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 때마다 여러 개 내놓겠습니다. 내놓으면은 그걸 보고 이 북한을 본다든가 북한의 변화를 본다든가 붕괴까지 포함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병인데, 그 병을 치료해야 하는 치료를 고치는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의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어서 면허증을 있어야 되죠. 그게 면허증이 있으면 면허증을 받는 것은 명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면허증을 줍니다. 그게 심리적인 명제도 있고 심리적인 사회적인 명제도 있고 또 이념적인 명제도 있고 문화적인 명제도 있고 사회제도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제들이 있죠. 그 명제를 이번 학기에는 많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거. 인간은 상대적인데 무엇에 대해서 상대적이냐. 그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상대적인 존재다. 그건 이제 이 세상에서 보통 기독교에서 그런 실책을 많이 하지요. 이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를 인간한테 주었다. 뭐 그런데 인간은 철저하게 상대적입니다. 인간이 그 행동을 상대성 원리 가지고 인간을 보지 않으면은 행동이나 사상이나 모든 분야의 인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됐냐. 인간한테 환경은 다른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요. 다른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로 제가 넣은 게 더불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사람이 중요해. 다른 사람을 나의 본질로 봐야 돼요. 그게 변정 사상인데 변정법 사상은 남이 나의 본질이다. 정반합인데 정하고 반하고 사이의 관계는 하나는 다른 하나의 본질입니다. 정의 본질은 반에 있고 반의 본질은 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 반을 이걸 진화할 때에 이제 합이 되죠. 그러한 그 정반 합이 그 논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나를 연구하려면 내 아닌 사람을 내 아닌 환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4: 다음은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0: 특히 올해는 서울 경기 춤연구회를 초청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전통무용과 역동적인 가락을 선보이며 축제의 격을 높입니다. 이어서 한국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메인 게스트로는 한국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이자 방송인인 딘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밴쿠버 현지 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푸드부스들과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벤더마켓, 한복과 놀이를 즐기는 문화체험,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패밀리 액티비티로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TD, 재외동포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더 KTV, 버나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 18일 토요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한인문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3: College, empowering students to
2: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4: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5: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6: 알아야 되고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도 알려고 하면은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북과 관계하는 나라들을 알면은 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을 안 가봤기 때문에 나는 뭐 북한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이 없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 가봤더라도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상을 행동이라는 인간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 행동입니다. Interaction이 곧 action입니다. Interaction이 없는 action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Action이라 그러면 항상 다른 사람이 관계가 됩니다. 중요한 다른 사람이 관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연구를 하면은 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봐야 되고 남북의 이질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극복하는 데 하나의 철칙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전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 있고 잘된 거 있고 타당성 있는 거 있고 타당성 없는 거 있고 그렇죠. 우리는 타당성도 있고 도덕적으로 잘 됐고 한 것을 결국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이 학기 끝에 좀 돼가지고 아마 학기 말 시험 같은데 낼게요. 그래 학기 끝에 좀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있느냐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 학자로 봐서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다 주관적인 주장뿐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 봐서는

0: 국가 전체를 봐서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통일은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투표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제가 상식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죠.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학자들은 상식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상식을 비상식적으로 복잡하게 만들면 뭐 아는 것 같거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라는 것은 복잡한 현실을, 역사적인 현실을 상식화시키는 것이 학문입니다. 내 이 밝은 방에 앉아있지만은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붙여놓으니까 스위치를 딱 스스로 붙이니까 불이 와요. 그래 그거는 과학이 아닙니까? 내가 저기 가서 저리 하면 불이 온다 하는 거는 이제 상식화가 됐어요. 그 전기공학이 이런 게 다 발전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상식으로 되어버렸어요. 이제 상식을 많은 사회가 더 발전된 사회입니다. 궤변이 지배하는 사회는 우진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상식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고급이고 가장 고차적인 업적이 곧 상식 생산입니다. 인민, 민중, 국민,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상식밖에 없어요. 궤변은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첫날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궤변입니다. 상식 아닌 것을 상식화시키는 게 아니고 상식을 비상식화시키는 것이 잘못된 학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학교에서 45년 미국에서 가르쳤지만 들어갈 때에는 모든 것이 학생들이 상식적으로 보다가 내가 강의를 하고 나면은 비상식적인 질문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비상식화시키는 그 잘못된 학문입니다. 진짜 학문은 학문의 업적은 상식을 확장시키는 거라 상식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식이 안 돼, 상식이 못 미치니까 해결. 우리가 상식화가 된 통일론을 설계를 하면은 저는 우리 1학기 때 상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통일론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실현되기가 쉽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말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식에 도달해요. 상식에 도달하니까 상식적으로 되지요. 상식적으로 되면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그 상식이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는 데서 이제 말하자면 대화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의미 있게 잘하는데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니? 세미나를 그래가지고 이론 되지도 않은 중요하지도 않은 가지고 이론 도쟁하고 그렇지요.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고 그게 학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잘못 봤으면 역사라는 거는 이래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고 옆에 가서 보면 저렇게 보이고 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는 이렇더라 하는 것을 내가 이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 자리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아가지고 한번 같이 보자 이래 하면 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관의 객관화랄까 그런 것도 우리 생각할 수 있고, 정의라는 것은, 그래,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건 사람 틀림없이 동물이다. 그런데 온혈이 있고, 무슨, 눈이 두 개 있고, 두 발이 가지고 걷는다. 그런 게 사람이다. 그러놓으면은, 원숭이도 다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유독히 가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야지, 사람 아닌 거는 그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 아는 거는 정의에 맞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 뭐냐? 두 발로 걷는 거다. 그러면 사람도 다 새가 돼버리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두 발로 하고, 뭐, 온혈이 있고, 이런 거 다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걸 불이라고 그럽니까? 새 입. 새 입을, 그런 입을 가진 것이, 새다. 그러면 새 말고는 그런 입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정의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민주주의를 뭐다. 그러면 뭐다 이 민주주의를 정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민주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권이라는, 그것을 붙여서 여기에 정의한 거 하고, 정의한 것만 보면, 이게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라고. 그래 보면 민주주의거든. 그거는 좋은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적인 기술을 해가지고 정의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정의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따라가지요. 신련하든가 주장하든가 할 수 있지요. 그 민주주의는 뭐다? 그걸 뭐다고 쓴 걸 읽어보면은 다른 게 그게 들어오면 다른 거하고는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민주주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세 가지 헌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궤변이에요. 그 세 가지는 맞지 않습니다. For the people하고 by the people하고 맞지 않아요. For the people은 어떻게 보면은 독재도 될 수 있고, 전체주의도 될 수 있고, 사회주의도 될 수 있고, 자본주의도 될 수 있고, for the people. 그러나 by the people은 국민이 투표를 하고 어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에 의한 정치입니다. 국민에 의한 정치예요. By the people은 국민이 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나 무슨 뭐라고 얘기할 행복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걸 정의를 할 때 정의의 정의가 뭐냐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과학 철학에 들어가면은 첫 시간부터 나오는 것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설명을 한다. 설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명이 뭔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예측도 정의를 해야 되고, 그래가 예측 그냥 하는 거 그 영어로 prediction 하고 forecast 일기예보를 하는 건 forecast라 하지 않습니까? 그 prediction은 학문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거,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뭐 A와 B가 보태지면 C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과학적인 그 그렇게 프리딕션이지만은 기후 같은 거는 포캐스트. 포캐스트는 이론도 필요 없어요. 내일 비가 오는 건 뭐 한 60%다. 그거 어디서 증명됩니까? 그래서 그 사실 제가 예를 정확하게 드는가 몰라도 기술 해가지고는 그게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설명해내야지 하나하나 길이 보이죠. 걸어갈 수 있는 발자국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 하는 것을 이 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내겠습니다.
1: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